함께하는 음악 여행. 어릴 때 달달달 외웠던 구구단. 밥 먹다가도 아빠가 사칠은 하고 물으면 28이라고 인차 대답했었는데요. 요즘에는 갑자기 팔고는 하면은 잠깐 멈칫하면서 64였나 70이었나 살짝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뭐든 안 하다 보면은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합니다. 구구단도 마찬가지인데요. 왕년에 영어 좀 했던 사람도 오랫동안 말하지 않으면 쉬운 단어도 금방 생각 안 나고 잊어버립니다. 지금 사는 게 바쁘다고 떠올리지 않는 추억 속의 친구들, 병아리 솜털 같은 어린 시절의 기억들 다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추억의 노래 속에서 정다운 시절 반갑게 만나보시죠. 어서 오세요. 음악여행의 최민아입니다. 오늘의 첫 곡입니다. 박연 가수의 그리운 동년 시절.

네, 박연 가수의 그리운 동년 시절 듣고 왔습니다. 봄철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며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 질환, 심혈관 질환이나 고관절 질환 등이 많이 발생하는데 봄철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것은 질병 예방과 건강 유지에 특히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호흡기 질환은 봄철에는 기온 차가 크고 갑작스런 추위와 따뜻함으로 인해서 양기가 부족한 사람들이 날씨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게다가 날씨가 따뜻하여 다양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생물이 대량으로 증식하여 독감이나 폐렴 등 호흡기 전염병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봄철 공기 중에 많은 꽃가루나 버들개지, 먼지

진드기가 떠다니는데요. 이는 호흡기를 자극하고 호흡기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기가 쉽습니다. 다음은 심혈관 질환인데요. 봄철에는 날씨가 변덕스럽고 갑자기 따뜻해졌다가 다시 추워지는데 꽃샘추위라는 특수한 기후로 인해서 인체의 혈관을 수축시키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의 질병을 유발하기가 쉽겠습니다. 그리고 소화기 질환입니다. 봄철은 소화기 질환 발병률이 높은 계절입니다. 중의학에서는 봄철에 간기가 상승하면 비위 기능을 쉽게 억제할 수 있는 바 평소 비위가 약한 사람은 소화 기능이 나빠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변덕스러운 기후는 종종 찬바람을 맞아서 감기에 걸리기 쉽고 또 위장 기능 장애나 급성 및 만성 위염 등을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고관절 질환입니다. 봄비가 계속 내리고 춥고 습할 때 방한과 보호를 주의하지 않으면 차고 습한 기온이 틈을 타서 표면에서 내부까지 골격 근육을 침범하여 경락을 막고 기혈을 정체시켜서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질병을 유발하고 또 관절의 통증이나 피로, 경직 등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 관련 질환입니다. 봄철의 변화무쌍한 기후는 사람의 감정 기복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봄철 인체의 신진대사 속도가 빨라져서 호르몬 분비 장애가 나타나기 쉬워지고 이럴 때 우울증이나 정신 분열증 등 다양한 정신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인숙의 제비가 돌아왔네 듣고 왔습니다. 추억 한 자락. 수천에 흩어진 기억들이 탁자 위에서 하얗게 밤을 지샐 때 비어있는 자리에 달빛 한 모금 채워 마시다 보면 비로소 보석처럼 반짝이는 것들, 가슴 한쪽 팽팽하게 당겨진 기억의 실타래를 풀어내며 오늘 밤 아득한 추억 한 자락에 가만히 내 마음을 기대어 봅니다.

네, 김상훈과 김선희 가수의 숙명 듣고 왔습니다. 5월이 좋다. 푸르름이 짙어지고 웃음꽃 피운 꽃들이 아름다운 5월. 소중한 가족들에게 실록의 생기를 가득 품어보는 싱그러움이 전해지길 바라며 근심 걱정 없고 사랑과 웃음만 넘쳐나는 한 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5월이건만 5월이 이렇게도 아름다운 계절인

것을 이런저런 봄꽃들이 지고서도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어느새 더 짙고 무성해져서 온 세상 사방팔방 생명의 빛으로 수놓는 초록 이파리들의 도도한 물결 속에 쑥쑥 깊어가는 5월이 참 좋습니다. 행복한 5월을 드립니다. 당신 가슴에 빨간 장미가 만발한 5월을 드립니다. 5월엔 당신에게 좋은 일들이 생길 겁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많이 생겨서 예쁘고 고른 하얀 이를 드러내며 얼굴 가득히 맑은 웃음을 짓고 있는 당신 모습을 자주 보고 싶습니다. 당신 가슴에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5월을 가득 드립니다. 내 상쾌하고 행복한 5월에는 새로운 기운으로 모두 힘차게 출발하길 바라겠습니다. 김성삽의 타향의 봄을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며칠 전 문자를 주고받던 중에 5.1절 연휴에는 어떻게 보내냐고 묻다가 련미가 도나에 있는 정각사로 가보고 싶다고 해서 강혁이는 대뜸 함께 정각사에 가지 않으렵니까 하고 물었다. 대답을 기다리는 동안 혹시 련미가 거절할까 봐 마음을 졸였는데 다행히 흔쾌히 응낙을 했던 것이다. 당장 약속을 잡고 기차표를 예매하면서 강혁이는 내내 가슴이 설레었다.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나이가 50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그렇게도 심란했던 시절, 자기의 인생에 다시 설레임 같은 것은 느껴볼 수 없을 거라고 단정지었다. 그만큼 언제부터인가 웬만한 일에는 쉽게 감정의 기복이 생기지 않았고 늘 담담했다. 하지만 이 봄에 언제부턴가 설레기 시작한 마음은 틈틈이 강혁이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궈내고 있었고 그 느낌 때문에 잠을 설치기가 일쑤였다. 어제도 머릿속으로 도나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 궁리하며 꼬박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연미는 약간 핏발이 선 강혁의 눈을 바라보며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억지로라도 자두지 그랬어요. 그러다가 아프면 어쩌려고요.
1: 괜찮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엔돌핀이 생긴다잖아요. 엔돌핀이 생기는데 몸이 아플 리가 있겠습니까?
0: 강혁이는 씩 웃으며 주먹으로 자기의 가슴을 툭 쳐보였다. 연미는 어이없어하며 셀쭉 웃었다. 차 안에서 연미는 아침에 꾸역꾸역 배낭에 집어넣었던 빵이며 과일을 꺼내 강혁이랑 나누어 먹었다. 1등석이라 좌석도 높고 좌칸 역시 절반이나 넘어 비어있어 조용하기까지 했다. 연기를 지나자 연미는 입을 못 다물고 희죽희죽 웃으며 자기 얼굴만 들여다보는 강혁이에게 억지로라도 눈을 붙이라고 닥달했다. 연미의 성화에 안 되겠던지 강혁이는 연미의 손을 끌어다 꼭 잡고는 눈을 감았다. 연미가 손을 뺄라치면 눈을 번쩍 뜨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강혁이에게 손을 맡겨버렸다. 생각외로 강혁이는 인침 잠이 들어 낮게 코까지 골았다. 입가에 웃음이 번진 채 잠들어 있는 강혁의 모습을 연미는 정겨운 눈매로 이윽도록 들여다보다가 스르르 눈 감아버렸다. 도나에 이른 두 사람은 강혁이가 미리 짜놓은 스케줄에 따라 움직였다. 육정산에 이르러 유람권을 구매하고 관광차를 타고 주어진 노선을 따라 구경했다. 제일 마지막 정각사에 이르러 뒷산에 있는 로천대부를 보기 위해서 계단을 토파오를 때에는 강혁이가 련미의 손을 잡아주었다. 한참이나 헐떡이며 계단을 올라 대불 앞에 이른 련미는 숙연한 마음이 들었다. 실은 불교에 대한 신앙 같은 것이 있어서 정각사에 온 것이 아니었다. 불상 앞

0: 앞에서 무릎을 꿇고 향을 태우며 서원을 빌어야 할 절박한 사정이 있어서 온 것도 아니었다. 그냥 유명한 절간이란 데서, 연변에 있는 곳이라는 데서 한 번쯤은 와보고 싶어서 온 것일 뿐이었다. 하지만 청각사에 들어서면서부터 진동하는 향냄새와 시푸옇게 시야를 가리며 타오르는 향이 타는 연기들을 접하고 관광을 왔다는 신명감 대신 다른 그 무슨 묵직한 감정이 연미의 마음속에 끼어들었다. 내가 여기 이렇게 와도 되나? 연미는 흘끔 강혁이를 곁눈질했다. 강혁이는 눈을 감은 채 대부를 향해 합장하고 조용히 서 있었다. 오는 내내 웃기만 하던 모습은 씻은 듯이 자취를 감추고 경건한 모습이 되었다. 괜찮겠지 뭐. 내가 뭘 어쨌다고? 살아가느라면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닌가? 연미는 몸을 돌려 난간에 기대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좌우의 산에선 무더기로 핀 진달래가 붉게 타고 있었고 산 아래로 보이는 정각사 사찰 안에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강혁이가 눈을 떠보니 연미가 난간에 기대어 홀린 듯이 산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강혁이는 슬그머니 련미의 곁에 다가섰다. 그리고 련미가 보는 곳에 눈길을 주었다. 왠지 마음이 편안했다. 같은 곳에서 한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일까. 도나 시내로 내려와 점심을 먹고 두루 오후 시간을 보내고 나서 제일 마지막 기차를 타고 귀로에 오른 두 사람은 한껏 지쳐 있었다. 하지만 얼굴에는 피곤기가 가득한데 즐거운 모습이었다. 함께 무엇인가를 해냈다는 뿌듯함과 서로에게 한 발 더 가까워졌다는 친근함이 가슴 속에 달달한 소용돌이를 만들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어찌됐든 아름다운 여행이었고 아름다운 날이었다. 강혁이는 자꾸 시계를 올려다 보았다. 딸 미니가 하학할 시간이 다 되었다. 워낙은 강혁이가 학교 앞까지 마중을 갔었는데 아까 저녁편에 미니한테서 친구랑 함께 올 거니까 오지 말라고 전화가 왔다. 이제 고중 2학년. 19살이지만 밤 9시 반에 끝나는 자율학습이어서 여자애들끼리 집에 온다는 게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아빠가 친구도 집에 데려다주면 안 되냐고 했더니 미니는 자기들이 할 얘기가 있어서 같이 걷다가 택시에 앉아올 거라며 오지 말라고 단단히 오금을 박았다. 가끔 있는 일이었다. 언젠가 미니가 오지 말라고 통보해왔는데도 마중을 갔다가 부엽게 코를 떼우고 혼자 집에 돌아온 적이 있는 강혁이는 섣불리 차를 몰고 나서지도 못했다. 누굴 닮았는지 맺고 끊음이 확실한 아이라서 함부로 부모의 의사를 강요할 수 없었다. 강혁이는 아예 창문에 붙어서서 길 쪽으로 내다보았다. 평소엔 지나다니는 차소리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이럴 때는 길 옆에 집이 있다는 게 다행스럽기도 했다. 밤이라 차들이 많지 않았고 지나다니는 택시는 더 뜸했다. 차를 타도 15분은 좋게 걸리는 그 먼 학교로부터 탈탈 걸어오는 게 아닌가 싶어 은근히 조바심이 일었다. 강혁이는 미니한테 전화를 할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금방 하학 시간이 되었고 한참 걷다가 온다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집까지 오려면 시간이 걸릴 텐데 그걸 못 참고 전화한다고 미니가 짜증을 낼까 봐서였다.
1: 아휴, 금방 오겠지 뭐.
0: 강혁이는 발소리를 죽여 방으로 향했다. 오늘은 흐린 날씨 때문에 기분이 안 좋다며 일찍 잠자리에 든 수영이가 깨지 않았나 해서였다. 다행히 수영이는 고르러운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강혁이는 얇은 이불로 수영이를 배를 가려주고 도로 나왔다. 다시 창문가에 붙어서서 길 쪽에 눈길을 주던 강혁이는 하며 두 손으로 눈을 비볐다. 분명 미니였다. 헌데 옆에 꼭두룩한 남자의 하나가 붙어있지 않는가. 막 차에서 내렸는지 옆에 택시 하나가 꽁무니에 노란 등을 깜빡이며 서 있었다. 남자의 얼굴이 미니에게로 가까워졌다가 살짝 떨어져 나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1: 아니, 저 녀석이...
0: 강혁이는 저도 모르게 입안이 바싹바싹 타들어갔다. 둘은 이야기를 하는지 마주 서 있다가 남자애가 미니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고는 택시에 올라타 가버렸고 미니는 그제서야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1: 이걸 어떡하지? 혼이라도 내야 하는가? 아니면 모르는 척을 해야 하나?
0: 강혁이는 일순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그 와중에도 이제 막 이성의 어선 눈을 띄고 연애를 할 나이인 미니에게 무작정 화만 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다. 그렇다고 방임을 하면 연애에 빠져 학업을 망칠까봐 걱정이었다. 더구나 여자애가 아닌가. 강혁이는 어디서 밀려오는지도 모르는 화를 참느라고 둘숨을 깊게 들이셨다가 날숨을 길게 뱉기를 반복했다. 미니가 집에 들어설 무렵에는 굳어졌을 얼굴 근육을 푸느라고 볼을 실룩거리기까지 했다. 점지나 삑하는 야무진 소리와 함께 전자키가 열리고 미니가 싱그러운 밤바람을 안고 들어섰다.
2: 왔니? 오늘 안 힘들었어?
0: 괜찮아요. 여름밤이라 밤공기가 좋아서 친구랑 즐겁게 이야기하며 걸었는걸요? 강혁의 머릿속에 남자애랑 생글거리며 종알거렸을 미니의 모습이 언뜻 스쳐 지났다.
1: 그래, 좋았겠지. 좋을 나이인데.
0: 강혁이는 미니의 책가방을 받아 방까지 들여다 주었다. 옷을 갈아입고 씻고 난 미니는 좀 더 공부를 할 거라며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강혁이는 잠깐 몸짓거리다가 아까 깎아놓은 과일이 생각나서 주방에서 과일 쟁반을 찾아들고 미니의 방문을 열었다.
1: 어따, 과일 좀 먹어.
3: 아빠, 노크를 하라고 했잖아요. 다 큰 딸의 방에 불쑥불쑥 문을 열고 들어서는 건 실례예요?
0: 미니가 황급히 핸드폰을 손에서 내려놓으며 백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강혁이는 말도 채 못하고 엉거주춤 그 자리에 서버렸다. 새침해진 미니의 모습이 눈에 띄우는 순간 겨우 꾹꾹 눌러 참았던 화가 쑥 올리치밀었다.
1: 그래, 다 컸지. 그래서 남자애랑 집 문 앞까지 오니?
0: 네? 미니의 눈이 올롱해졌다.
1: 이젠 연애질이나 하고 공부는 포기할 셈이냐?
3: 숨어서 봤어요? 비열하게?
1: 숨긴 뭘 숨어. 걱정돼서 내다보니까 그냥 봐버린 거지.
3: 연애를 하는데 왜요? 아빠는 되고 나는 안 돼요?
1: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아빠가 어쨌다고?
0: 쌕쌕거리며 고개를 빳빳이 쳐든 미니를 강혁이는 놀란 눈길로 바라봤다. 얘가 무슨 소리를 하나 싶었다.
3: 초중 때 중퇴한 친구가 있거든요. 걔가 초봄에 자네 도시락 배달했는데 아빠가 있더라고 했어요. 어떤 여자랑. 난 아빠가 그럴 리가 없다고 딱 잡아댔죠. 그런데 며칠 전엔 내 눈으로 직접 봤어요. 아빠가 어떤 아줌마랑 커피숍에 있는 걸. 한눈에 봐도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게 딱 알리던걸요.
1: 쉬, 목소리 낮춰. 이러다 엄마가 깨겠다. 그건 그냥 아는 사이야. 어린들 세계엔 너희들이 모르는 게 있어.
0: 강혁이는 급기야 목소리를 낮추며 건너편의 방 쪽을 흘끔거렸다.
3: 아픈 엄마가 걱정은 되는 거예요? 제 일은 상관하지 말고 아빠 앞가림이나 하세요. 난요, 공부도 하고 연애도 할 거지만 아빠는 안 되는 거잖아요. 나랑 엄마를 생각하라고요.
0: 또박또박 말을 뱉어낸 미니는 강혁이가 그때까지 어정쩡하게 들고 있던 과일 쟁반을 확 낚아채서 책상 위에 덜러덩 내려놓았다. 강혁이는 생각지도 못한 미니의 거동에 덩돌해지고 말았다. 아니, 과일을 먹는 기분이라도 된단 말인가. 자기 딸이지만 종잡을 수 없는 별종이라 싶었다.
1: 시간이 늦었다. 얼른 공부나 마저 해라. 이 얘긴 나중에 해. 하지만 아빠가 이 가정에 미안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건 믿어줘.
0: 미니는 강혁이를 향해 입을 삐죽 내밀어 보이고는 삑돌아앉아 과일 조각 하나를 집어 입에 밀어넣었다. 강혁이는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미니를 일별하고는 문을

0: 잡고 나와버렸다. 다시 아내가 자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거실에 전등을 꺼버린 후 소파에 벌렁 누워버렸다. TV 화면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다 말고 눈을 스르르 감아버렸다.
1: 민희가 알아버릴 줄이야. 이젠 어떡하지? 수영이가 알면 병이 악화될 건데. 근데 내가 뭘 실제적인 행동을 한 것이 없지 않을까? 그냥 정이 그리워서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눈 것뿐인데. 아, 이제 그만 만나야 하나?
0: 연미를 그만 만난다는 생각을 하니 강혁이는 가슴이 쿡 아파왔다.
1: 내가 사랑하긴 했나 보네.
0: 강혁이는 오른손으로 가슴을 꾹 눌렀다. 생글거리며 웃는 연미의 모습이 눈앞에서 아른거렸다. 갑자기 연미가 사무치게 보고 싶었다. 강혁이는 옆에 놓인 핸드폰을 집어 꾹꾹 문자를 눌렀었다.
1: 보고 싶어요. 너무 많이.
2: 어떻게 말을 꺼내지? 그러다가 그것을 모르면 뭐라고 대답하지?
0: 연미는 어떻게 말을 꺼낼까 방에서 한참 머뭇거렸다. 퇴근 무렵에 향우한테서 내일 저녁에 승하견을 하니까 참석해달라고 전화가 왔다. 봉순아 련미는 집에서 남의 집 아이와 상관된 이야기는 될수록 삼가하고 있었다. 더구나 아까 향우한테서 그 이야기까지 전해듣고는 바늘 방석에 앉은 듯 내내 조마조마한 것을 어쩔 수가 없었다. 뭔가 일이 날 것 같은 불안감이 슬슬 엄습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피한다고 될 일도 아니다. 어차피 떳떳하지 못할 것이 또 뭐란 말인가. 또 향화와는 소꿉친구여서 승학연에도 빠질 수 없는 처지였다. 적당히 눈치를 봐가면서 말을 꺼낼 요량으로 연미는 거실로 나왔다. 봉수는 카페 두에 벌렁 들어누워 한창 TV로 축구 경기를 보고 있었다. 한없이 한가로운 모습이었다. 말을 꺼내도 될 것 같았다. 내일 저녁에 향원의 애가 승학연을 한다네요. 반찬은 만들어 놓고 갈 테니까 혼자서 챙겨 드세요. 혼자 먹기 싫으면 친구들이랑 외식을 하든지. 연미는 소파에 놓인 쿠션을 바로잡으며 지나가는 말처럼 툭 던졌다.
1: 알았어. 주황민족 학원에 붙였다고 그러더구만. 아, 축하한다고 전해줘.
0: 봉수는 TV에서 눈을 떼어 피끝 연미를 일별하고는 다시 TV에 눈을 돌려버렸다. 네. 연미는 머리를 끄덕이고는 봉수의 얼굴 표정을 살펴보았다. TV 쪽에 얼굴을 돌려 옆모습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별다른 표정은 없었다. 뭘 물을 줄 알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을 보니 오히려 연미 쪽에서 머리가 갸우뚱거려진다. 연미는 소파에 들어앉은 채 TV에 눈길을 꽂았다. 하지만 축구에 대해선 꼬물 만큼의 흥취도 없다는 데다가 마음도 번거로워서 경기 장면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다. 저도 모르게 자꾸 봉수에게 눈길이 가고 있었다. 실은 아까 향화가 내일 저녁에 오라고 초대하면서 며칠 전에 봉수를 길에서 만났던 얘기를 했던 것이다. 워낙 수다스러운 향화는 어디서 어떻게 만났다는 얘기며 애의 대학 입학 소식에 봉수가 정각사에 가서 불공을 들인 보람이 있네요라고 하던 얘기까지 소상히 들려주었다. 련미가 뜨끔해서 뭐라고 했냐고 물었더니 향화는 뭐라고 하긴 여기 있는 용보사도 안 다니는데 정각사 가서 불공을 들을 일이 뭐 있냐고 했지. 내가 워낙 신앙 같은 건 없잖냐 하며 잘났다는 듯이 낄낄 웃어제꼈다. 한참이나 더 수다를 떨다가 봉수한테도 무난 전화라며 향화는 기분 좋게 전화를 끊었지만 연미의 머릿속은 이미 상금불처럼 뒤엉켜 있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한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 방송. 12시 20분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 방송. 8시 20분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